0: SBS, a world of difference. You're with SBS Korean on mobile, online, and on radio.
1: 여러분께서는 지금 휴대전화, 온라인,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이 땅의 전통적 소유주인 루링가의 부족의 카마렉을 주민들과 이 부족의 전현직 원로들에 대한 담례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와 함께 이 땅의 토착 소유권자인 모든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협 군도민께도 존중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3: SBS
4: Music
3: 1시간 동안 이어지는 K-POP 베스트 히트 트랙

0: SBS 한국어 프로그램 정확한 뉴스, 꼭 필요한 정보, 그리고 호주 한인사회의 생생한 이야기까지 호주 이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국어로 전해드립니다.
1: Starting a new life in Australia isn't easy.
2: A lot of companies have rejected me.
3: Sometimes I feel like, oh, I'm gonna quit, I give up.
1: Work in Progress is a podcast to help skilled migrants rebuild their careers in a new country. You'll hear inspiring real-life stories, expert advice, and valuable tips to help you find a job and advance your career. Work in Progress. Listen now wherever you get your podcasts.
4: We are currently in an ad break. Your program will resume shortly.
0: SBS Audio. 여러분과 통하는 프로그램을 틀어보세요.
5: 여기澳大利亚, 准备好了吗?
6: SBS Chill. Chill.
7: SBS Pop Asia. Non-stop Asian Pop.
8: Can you describe that feeling for people who haven't experienced it?
9: SBS Hindi uplabdh karwata hai.
10: Far from the partisan politics.
0: 익숙해 이상의 언어로 된 뉴스, 기분에 어울리는 음악, 그리고 매혹적인 팟캐스트까지 발견해 주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SBS 오디오 앱을 다운로드 하시거나
11: sbs.com.au/audio.
12: SBS Koreans

0: SBS 한국어 프로그램의 K-Wave Sunday.
1: Starting a new life in Australia isn't easy.
2: A lot of companies have rejected me.
3: Sometimes I feel like, oh, I'm gonna quit, I give up.
1: Work in Progress is a podcast to help skilled migrants rebuild their careers in a new country. You'll hear inspiring real-life stories, expert advice, and valuable tips to help you find a job and advance your career. Work in Progress. Listen now wherever you get your podcasts.
4: You're listening to SBS Audio. We are currently in an ad break. Your program will resume shortly. You're listening to SBS Audio. We are currently in an ad break. Your program will resume shortly.
5: SBS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는 호주의 비자, 필수 서비스와 생활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디지털 동반자입니다. 이용한 팟캐스트와 기사, 영상을 원하시면 온라인에서 SBS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를 검색하세요.
6: SBS 한국어 프로그램 즐겁게 들으셨나요?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이 대화를 이어가보죠.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를 라이크하거나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SBS 코리아는 페이스북.
0: SBS Koreans K-Wave Sunday.

0: 나 카메더 나 얼른 나가버려 Toxic lover you know better 거기 숨지 말고 얼른 나와 You little demon in my storyline Don't knock on my door I'll see you
1: SBS 한국어 프로그램의 K-Wave Sunday 최고의 히트곡만 모았습니다.